힘들어 싶은데 이렇게 많이 재롯이 아무나 이러고 걸어 얘를 받고 있어 얘를 해라세 같이 매 마무리 일로 부야 이러고 갔는데만 이스케이프 마요 소크손도 마요 오늘은 진대 마요 Nothing. Yeah,